0: Deity yoga meditation really conveys this indivisibility of the method and aspect, be it on the level of imagination, because it's really at the level of visualization, but still within a single visualization, both the aspect of the path are present.
1: Oh, yeah. That the driven on the that the other digital to get a shiagi, turn tumble, Kianga, Meva, Le, Kuzu, Tai, Suju, Kuru, Komshin, Suatella, Chirvena, and the Sasha and so on, as you can't talk when you know, tell them your own use. Can't do any more, tell them your room in your son, as you can get. Rashi Tongwa Inza, Chaji Tavare.
2: 这这这印度的，团团把健康买把银把银度，工作都来，哎呢，速速下下月的把这个，快下节多啊，一年特意学问的这些难得的，人心当把银把什么就没学过，人心当把银把写白团呢，这人这边写白落地，一年透过公司在的，这这边拿了，这就松下，这是单数据团呢，团团把确他们这。
1: 健康没吧？他这屋面细数，两百下的，但两百下数是哪地方来？光过了吧？两百下的，天安来，工作都还熟，穿的白鞋的，人心有数，他都过了光心。前头我的，刚才呢，我让做的，这个当天讲的银线呢，那么多个蒙古要的，全部都个蒙古要的，一年这个。
2: 하체다티인삼베마제다하체다티사나여바섬지미쇼바당고마제용서디시디이물라타베지지풍금샨네텔라떼네딱베덩이데나오냐베마제지거베레마도에다스지타메베시르드지풍불라떼네다샤베마테방바가소르베게나오냐베로슈
1: 슈퍼철당시고서지자원이나 말바. 이물을 샤베 명물을 타베던데 담을 샤데버지. 대 이물을 야오지 샤네 사나 야오 충소나. 르 균루도 스마트 윤데 에네 나스야 세주 턴 윤데 이물을 샤데베 풍금지지 텔라 때네 딱베 나지로리 샤이무도가. 자 딘데 인데 이물을 야 샤데베 풍금지지 싸워지다 이물 샤드베스도가 다 디냐라 고 땡으로 고로 고도가 나한테 땡세 땡으로 다 들어봐 자 다한테 타고 풍금지지 시대야 디 뭐불라 타고 와도 차요 말해 디 이네 명을 해야 다 타고 와도 되게 야래 디 근데 스타워를 쓸었나 에 냐라 마다고 풍금지지 되게 안돼 년린지 풍부 되게 홍로 쉬워 임마 안돼
2: 三十年的一封过，男女的向往就是的，把人心动不了，把告诉我的，提定了呀，动力观念，动力观呗，哎呢，眼我了呀，告诉眼我怎么都没事呗，哎呢，脑我了呀，马达不碰过去提的怕，脑我提的对，但脑我提的对呢，眼我了人心动呗，告诉我的，不要动不了，这个差远啊，要不然。
1: 第一套了，那我来碰个就是的，马达我碰个就是怕对起，顶这个脑洞上下是多啊。但第二个呢，东宁那边落第二，大的这个是啊，特许叫我干的，顶这个他这外面细数两百下的，第二个来是的，第二个外面落第二，就是钱，哎，你老贵那么厉害，下这个钱。
2: 工作都太熟，啥的都没得。再往这里一问，人，团团不，团团不的，健康没办法来。工作都太熟，就过了关心是啊。但是人家想不到吧？俺参谋了，这个俺参谋了，这个超工等等个着，这个蒙古要的，因为冬季过了呀，山上团团是个没事吧？那是养的个多吧？再等等这一问，人，这个人工作什么东西钱呢？ 동이 따와라 냠

tōkpē yōngdē yā. Rāngshīng jēshū tōkpē dī nāngshī tōsōng yōngdē yā. Tā dī nāngshī tōsōng lē rāngshīng jēshū lōng, rāngshīng jēshū tē yī nī kāshūk rī pīkī nāmdō sūngzīng kī, sūngzīng kī nāmdō kī, sūngzīng kī lōng yī yā nē, tā dōg sī nē, kāshūk rī pīkī lē sā chē, nī shū kua kua dē yā. Nujuk kwa drup dia tu sing gyar ba sa ta de timber lu do si zane ta ji su phung lo so ba di di na wa di di pha ra ba di di pha re mer mer be ba ga ne sa chu chu me me lung lung nam shi nam shi nang ga nang ga tong ba thang bu tong ba ni ba tong ba su ba sin ya tim lu ba ta ba ta ju wo ma de ni chu sa le timba longzhung anta dange shwa timba longzhung di yadim tama maa char yudu zane junga lukdo sayadi tobe yishi chebe yishi ene nawe yishi dene ene kasuri kuge longme chu sa maa yongde hachi sechun me long nanga sechun me long namshin nanga sin yadim nanga namshin longme chu sa sin girim 레이무도와 자 이제 이 메뉴산에 든든데비 다 가쇼레 그게 낭주 토숨 강래 찰 강도 높서디 유명해 시체 봐라 다 유명해서 어다 지자네 콘데 탐지 그 집어버로디 유명해서 레이무도와 자장가 대탐실로 유명해서 그 산람 대장당 샤데르지 자 이제 이 메뉴도 어 가서 얘는 타고 예상 깨봐. 자, 이제 이르자네 드우스 드뷰 연된다. 디니 다 가수르지 고송 토수수 가자. 제다 가다지 사우송기 나발에 샤데바다 샤데베 네거블라다 뉴메 에네 장다이 뭐 따지메디 마다 뭐 풍급지 이게 뒤에 든든데 예상 깨베 정시 대절과 이제 이르자네 관자들로 냐바지 레용도와 마지 시보 코에쳐 있는다 마다보 코에쳐 있는다 다보 이기 가서 우리 그게 주사나다 다 삼이 부모 주식 쉐지베 있는다 때 탐절로 뉴메웨세 그 러바 냐지 자상가 유지에 생긴 거는 냐 봐서도 마세베 숨시 시드 신앙 니스체 윤드 그다음 신앙 그 최저 탐절로 시 뉴메웨세 탐에베 시베 뉴메웨세 리버 상데 예상게바 대인 남들 시작을 시작지. 근데 능식이 최상적으로 예상계배 정신인거지. 그래서 뒷주인 거래. 구성 투지 긴고지 정신 얘네인 뭐 떠내 공부 대시 대한 규례 도주 풍부이야라네 소외상계 나로차. 기지 캄는 망복군 전주선배 긴고니 서수전단 마마기 멜롱과거를 점하되 남과 인기 원주마 스승 얘네 나버타 진중대. 코어다 양할는데 최탐제 얘네 마게라 스디자네 다 그 중문이 오다 시기여 말해 간다이니 데 탐제로 외세게 잉레 샤데바 외세 딩은에 샤요나 천루메데바 자 네 그브레니 외세들라 드마체 송데아게 루브르도 주다 겐지 사도 계신스 아니 가르야 드네메데바 옛때문에 옛때봐 남양 갖고 매봐 따도 내댕했지 이만 이래서는 왜선 뒤마쳤어 그래서 딘데 인류 코와다 양알랜데베 최탐제 옛에 마게라 자와 제뉴베 규모 떼어라 시어보 여유를 줄러서 베런신 옛에 임베치르스 예상계베 런신 때문에 나와나서 보 뒤탐제로 때문에 아니 하루 옛때봐 人心 yene yinbe chir chö tamche rengshin ki nyangalen daba de nyangalen daba de chibungani yungay

0: fundamental equality of self and others. So here this meditation on or contemplation on the fundamental equality of self and others needs to be understood on the fundamental level, where just as oneself wishes to achieve happiness and overcome suffering, so too do all sentient beings desire to seek happiness and wishes to overcome suffering. Similarly, just as in one's own case, one's essential nature of mind is pure, and one's suffering and particularly the afflictions are in principle removable, in the same manner, all sentient beings possess the nature which allows them to, at least in principle, to be able to remove the suffering and their causes. Similarly, just as oneself has the potential for the attainment of omniscient mind of the Buddha, so too, equally, all sentient beings possess that equal potential of being able to attain omniscient mind of the Buddhahood. So from all of these angles, if we reflect deeply, we will recognize the fundamental equality of self and others. Then the question is, what is the difference when it comes to the well-being of self and others? So the difference only really lies in number, because when we speak about the well-being of oneself, we're talking only about the well-being of a single individual. Whereas when we speak about the welfare and the well-being of others, we're talking about infinite numbers of sentient beings. So that although on the fundamental level there is the equality between self and others, the difference really lies in the number of self and others.
1: 되네. 진주네 소원은 신기. 에네. 직전 대화 진이에바 되게 샌든 되려죠. 직전 동에 진이에바 되게 랑든 되려죠. 선생님. 소원은 신기. 아니 직전 그 감기 차다 윤기 대리 지금 이동 표준소보 탐절로 샌든 되발레 연구요래 샌진질 되네 연구요래 아니 직전 그 감기 지기다 짬미시바 그게 지기 가서 우리 귀버 타다 나가는 신기 뱅이랑 다져보 시워 쳐져보로 통대봐 대순절로 아니 라지번 짐비 다 가다 님이 차디요래 근데 이번 인도산에 진진이 견도 연대인데 야오 지시하면서 상무시다 너도나 아니 집어란 것 되지도 투바신이 되어서 니기니 캐버 또 소원한 신기 다때 뭐 투배원 그 구성투기 연대한다 나란주 커덤니부도 두 상무시다 뭐 있는다 전에 두려야 매번 신두산에 니 강경한 거 주머를 쓰려나 아니 나란주 장집은 집이 진지기 샹왕을 당시에 아니 진진 컬볼 대버리 라시브는 집에 진지다 다도 집에 덴진이 분들이 천진 난게 양천 떠오셔 대버 인도산에 그든 들르다 내 대버리 아또 뭐 투명 뭐 세당 잡아 뒤에디 라시브는 집으로 님이 쓰네 시엔시브는 집으로 탕돌랑 시엔시브는 집으로 콤바 탐에도 빼외 대버리 나가는 신기 덩진리야 님이 쓰세 아니 덩진기 간다 아니 님보 담에도 왜 싫어올라 이는 고발 소리도 잡았다 대왕기 이는 어떤 것에 연대군데 뒤중앙이 말해 어떤 것에 연대군데도 줄왕 지금 이 줄심어놓고 아마 뒤중앙이 대내대부 관에다 진진이기 견도 연대도 야오 싶어 삼리야 참으셔
0: So having recognized the fundamental equality of self and others, and also having realized that the difference lies in the number of beings involved, one develops a strong wish to relieve other sentient beings from their suffering. And then here next, it is important to reflect upon what is stated in Shantideva's Guide to the Bodhisattva's Way of Life, Bodhicharya Avatara, where Shantideva makes the following statement, that all the problems and the adversities that we see in the world are in the final analysis consequences of self-centeredness. And all the joys and the happiness and prosperity that we see in the world are in the final analysis consequences or effects of the thought cherishing others. So by reflecting upon these statements, one needs to reflect deeply upon the shortcomings

0: Now to give you understand again. Number one, any kashur pge. Chi sunwe tenge ya nang da do pge mojo chigi. Nang zimbe tapge da da sun shor ba ka da je ming de sha sha go zam shi. Ta de ne ge tuan de sun ge yar de yin ne nang zimbe le ya ko chi de be nyong la nang nan shi chu chu ba. 그게 정수투버지가 숨겨야래. 대대지면은 에너지 디도다. 지금에 기지 상해사들이 대리 그 좌투야 매등했지. 그런 거 보고 가다 가니 나야. 코나 라랑게 다시 우리 그게 모함 즉 천인 준비 모. 즉 천지 때문에 매나. 에너 그 편의사들이 용투야 매등했지. 그봐 남도 그래서 이 말이나. 에니 Tena kabel nak boleh nak boleh kabel esok lepas ni, tena di dia aje. Tadi cewek amar ba. Jadi ni mungkin sana, kalau ini sem tinjuk sungguh ada.
1: So we spoke about the Chittamatran or the Vijnanavadin mind only schools, our understanding of the no self of phenomena in terms of the absence of duality of subject and object, and also how they argued that the objective, seemingly objective. A reality of matter that we perceive outside is, in the final analysis, an extension or a projection of the subjective mind. Although they reject the notion of an external objective reality of matter, but yet they maintain the substantial reality of the mind or the subjective experience or the consciousness, because they argue that if the mind or the consciousness do not possess any absolute intrinsic reality, then there is simply no basis upon which we can make such distinctions between good and bad and beneficial, what is harmful and what is helpful, and so on. Therefore, they accept that in order for a thing or an event to have any reality, any existence, it must have some kind of substantial reality, which then serves as a basis to allow for its various functions to be tenable on it.
0: Oh yeah, so today we do something that, from then there, any ka, nalolia, ada benda siji. 시중 중인데다고 해요. 저 탐제 수네 장소 수든 바람 수네 남긴 거 파기 저 탐제로 아니 원이 주에 떠래 세네 수인도 자네 단디 다 지심 막해라나 아니 할람베 저 차달 주고 아래 차달 너데베다 딩은에 대나다 다 가다 섬 딩주 세지 생행은에 또 수인도 자네 다 안데니 다 할람베 차달라고 간다 드디어 이메 인도 자네 다 에너 좀 된 데 공부 뭐마도 거래를 해서 이나 에너 어떤 너도 공지기 공주 너도 공지를 공주니 다 저 해지 네 이브다 다 너도 공지를 공주네 에니 시진 너가리아 이니 최대한 좀 뭐니 매봐 소야 디 에니 뭐니 미수 숨로 공네 에니 뭐니 매봐 소리스 대안에 동반이 있으잖아요. 강동의 시, 아니 강동의 각자, 각자 대시의 동의 동리세네. 거다 수명이 있으잖아요. 아니 어디다 동시 최전 샹왕스. 아니 다 샹왕 다 그래서 다 가서 그래 샹왕 조든 뉴제체. 다 가다 가이네면에 샹왕 조든 뉴제체. 그래서 다 저리 있으잖아요. 뉴제가 다 안으로 편현되는 게 제일 요하래. 대화 동에서 해야지 뉴제가 최나 차되게 요하래. 자, 드디어 이메일 인도산에다, 조 샹왕, 뉴제기 샹왕도 조를 지니, 다 샹왕. 대인이 강계 동안, 각자디, 애니 군다. 군다라 남자부 군다다, 애니 가사디, 신용세 군다지, 손배 남겨다, 대야도 신용세 군다세, 대디 이번에. 각자 군다지세. 다 샹왕, 애니, 다 tā mā tā kī shāngwā kāngī nā yāng, tā tī yī tī, ānī, kāshū rī pī kī, kāshū kūndā kī, tōng bē, ānī tōng bā yūng rū tī chē. Chē nā wā tā cīnī sūm chē nī, tā tī tī cīnī sūm bū tī ngō sūm chē nī, tā ngō